0: 알죠? 아니 왜냐면 나 아주 나 제일 정책 과주몽 아까 이걸 내겠다
1: Gustavo Casco, tu agente de viajes.